그때 말 못했지만 너가 제일 친하던 그 애도 처음부터 이리를 앨범 속의 사진 지금 보니까 배우 같아 보여 바꿀 때가 대신 내 지갑 change that I'm only on 너의 그 메이크업 이 화려한 얼굴 속의 love 참 어울리는 view 알면서도 사랑한 yeah. 어쩌면 내가 너보다도 훨씬 maybe I'm the loser yeah.

0: 들면 이래니 불 덮여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
1: 哦，看这么久，眼睛有点酸了，那就透透气，在一起陪我看台湾。

언젠가 희주를 만나면 해주려던 말이 있다. 내가 그동안 거짓 눈물과 변명의 눈물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지켜봐주던 순간이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